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1%,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 6719%, 21.

0: 3.16.6.7.2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모자라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장종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선언.

0: 농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온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있었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황색의 해남 아기 긴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긴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 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여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계속해서 가사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생의 사랑.

0: 저 수수께끼 하나만 잡을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분해되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 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 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파란 손수건.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쳤습니다. 초안은 출산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출산보험기금과 직원 기본의료보험기금을 합병해 통합계정을 설립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가 조직한 소식 발표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의료보장법 초안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의료보장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고 그 사이 중국인대 사이트를 통해 연인수로 617명이 제기한 2,562건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대중들은 주로 국민 의료보장 합법적 권익 수호, 의료보장체계 완비화, 의료보장기금 관리 강화, 의료보장 서비스 최적화 등에 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초안 2차 심의는 그중 일부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첫째, 국가가 다차원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화하도록 교정하고 관련 내용과 요구를 보다 더 명확히 합니다. 둘째, 의료, 의료보험, 의약 등 세 가지 의료 협동 개혁 요구를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하고 의료보장과 의료, 의약 간 협동 발전과 관리를 촉진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셋째, 기본 의료보험의 성급 통합관리 요구를 한층 더 관철하고 보험 가입 장기 효과성 기재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가 출산보험 제도를 완비화할 것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출산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출산보험기금과 직원 기본의료보험기금을 합병해 통합계정을 설립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다섯째, 의료보장기금의 사용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통합관리지역인민정부가 기본의료보험기금 위험관리통제기제를 구축해 중장기 수지균형기제와 비상대응기제를 구축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여섯째, 의료보장법과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법률 적용의 연계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더 과학적인 의료보장법이 우리에게 안겨다줄 혜택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0편 고표존의 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산중의 도시 준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안위 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문 선생님 주림봉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30편 고표존의 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며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술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0: 시장 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요소의 시장 체계를 완비화하여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내적 요구이며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첫째,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고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이고 버팀목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은 바로 시장입니다.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이며 제도가 완벽하고 관리가 보완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초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위를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이며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첫째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려면 생산 요소의 시장화 배치와 상품 서비스의 류통을 저해하는 체제적, 기제적 장애를 혁파함으로써 시장 순환을 원활히 하고 난제와 애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국 경제의 규모 효과와 집결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켜 생산, 분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를 관통시키고 국내 수요와 공급의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강대한 국내 시장과 풍부한 공급 능력을 형성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하며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거기에 걸맞게 발전해야 하는 시장 체계의 기초제도, 운행 효율, 개방 정도, 감독 관리 체제 등은 또 경제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의 내적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바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도록 추진해 고표준의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 경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 사회의 거래 원가를 낮추고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강력하게 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 나서는 문제점과 격차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 개방 이래 우리나라는 시장 체계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목표와 요구와 비교해 볼 때 시장 체계 건설에서는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장 체계의 기초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하고 시장 접근 제도의 통일성, 엄숙성, 권위성을 더 강화해야 하며 공평 경쟁 제도의 강제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고 사회 신용 법률과 법규 및 표준 체계를 더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보호와 효율적이고 합리한 리용에서 개선을 한층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의 서비스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데이터 대상권, 유통 거래, 수익 분배, 안전 관리 등 분야의 제도와 규칙을 더 완비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시장의 환경과 질을 한층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의 시장 분할과 지방 보호 정책은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을 저해하고 시장 기반 시설의 연결과 정보, 기준 등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장 유통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감독관리의 효능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감독관리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감독관리 제도가 완비하지 못하고 감독관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표준의 시장체계 수립의 중점 임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 관계되는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목표 의식과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면서 업무의 중점을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장체계의 기초제도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각종 소유제 기업의 재산권을 법에 의해 평등하고도 전면적으로 보호하며 재산권 관련 원죄 사건, 오심 사건을 법에 의해 재심사하고 바로잡는 것을 상시화, 기재화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통일 목록 관리 모델을 엄격히 관철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춘 공평 경쟁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3자 평가 제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소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토지 리용 계획에 대한 관리와 추적 평가를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 용지 시장을 완비해야 합니다.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장 폐지의 상시화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화 전환 격려 정책과 직무 발명 성과의 권익 공유 기제를 보완하고 데이터 자원 관련 재산권, 거래와 유통, 경유의 전송과 안전보호 등 기초제도와 표준 규범을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장 환경과 질을 서둘러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보호와 지역 장벽을 타파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에 부당 관여하는 문제 목록을 제정하며 지방보호, 시장 분할, 지정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과 방법은 정리, 폐지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건설하고 고표준의 시장 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로, 감독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협동을 통한 감독관리를 추진하고 두 가지 임의 수출, 한 가지 공개 방식에 대한 감독관리, 신용 감독관리, 인터넷 플러스 감독관리, 부서 간 협동을 통한 감독관리 등 방식을 보완하며 각종 감독관리의 연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능화 감독관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정말 그립소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산중의 도시 준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와 풍경이 있는 옛 도시 준현은 교통이 불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신 옛 도시의 원초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척이나 고요합니다. 옛적에 려양이라 불렸던 하남 중부에 위치한 이곳은 산은 높지 않으나 도교와 불교를 품고 도시는 크지 않으나 자공과 사원과 같은 많은 성인과 학자를 낳았습니다. 넓은 하남 북부 벌판에 우뚝 솟은 대임산과 부구산 두 큰 산 사이에 위치하고 황하의 물길과 마주한 준현은 두 산이 한 도시를 품은 독특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20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준현은 많은 명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중 춘추시기 학자 자공은 공자의 72 현자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서한시기 경학자 가호는 좌씨 춘추의 중요한 전승인입니다. 당나라 초반의 구어체 시인 왕범지는 중국 통속시의 선례를 열어 그의 시는 범지체라 불립니다. 또 명나라 때의 명인 왕월은 문무를 겸한 인재입니다. 명나라 때 축조된 준현고성은 오늘날도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 성벽과 문치각, 료공사, 한림문, 한림부 등 다수의 고건물들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남경에서 북경까지 준현성에 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준현성벽은 안팎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성을 시작한 준현성벽은 현재 서문에서 해자를 따라 북쪽으로 뻗은 700m 길이의 한 구간과 관람문, 윤숙문, 도성문만 남아있습니다. 준현 중심의 높이 솟은 웅장한 문치각은 준현고성의 심볼입니다. 루각의 신축연대는 미상이나 명나라 때인 1615년의 루각에 종을 걸어 문치각은 일명 종로라고도 부릅니다. 청나라 때인 1709년 루각을 개축하고 문화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따서 문치각이라 개명했습니다. 20m 높이의 문치각은 상하로 루각과 단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단의 사면에 통로가 조성되어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위에 지어진 루각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2층으로 되어 있으며 두겹으로 된 지붕은 네 귀퉁이가 건듯 들려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단에 오르면 가까이에서 루각도 보고 란간에 기대어 저 멀리 준현고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성 남문 안쪽에 위치한 일명 자공사라고도 하는 여공사는 명나라 때인 1399년에 준현지현 류대가 최초로 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사당 건물은 청나라 때인 1875년에 당시의 지현 장보희와 자공의 자손인 단목개민이 공동으로 개축한 것입니다. 준현의 소대가에 위치한 한림원과 한림부는 청나라 때인 1896년 자공의 제78대 손인 단목조침이 축조한 것입니다. 이 밖에 준현성 안팎에는 승선탑과 북관문창가, 은영방, 자공무덤 등 유적과 청나라 때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드넓은 벌판에 우뚝 솟은 대비산과 부구산은 수려한 바위산에 로금이 무성하며 그 사이로 풍부한 인문경관이 즐비한 옛 도시 준현에 박혀있는 두 개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대비산은 해발 고도가 135m밖에 안 되지만 옛날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 이 산에 오른 것으로 인해 중국 최초의 사서인 상서 우공편에 기록되었으며 일명 우공명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대비산의 독특한 지리적 여건으로 역대로 10여 명의 제왕이 대비산을 찾았고 수많은 명인들도 대비산에 올라 소리 높이 시를 읊거나 바위에 시작을 남겼습니다. 한무제는 대비산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당나라 시인인 진자항과 왕요, 송나라 문인인 범성대, 명나라 철학자 왕양명 등 20여 명의 문인이 대비산에 올라 명시들을 남겼습니다. 산 모양이 두둥실 떠있는 배와 같다고 이름한 부구산은 동쪽으로 대비산을 이웃하고 서쪽으로 강물과 이웃하며 북쪽으로 고성을 내려다보는 험준한 산세를 자랑합니다. 부구산에도 아홉 곳의 불교 건물과 수많은 정자, 루각 등 고건물이 즐비한데 그중 북위식이 천령사가 웅장한 석불상으로 유명합니다. 22.37m 높이의 석불상은 1600여 년 전 황하강 기슭의 바위에 조성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일찍 축조하고 중국 북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마해불상인 이 석불상은 종교문화와 석가예술, 역사 등 풍부한 내포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석불상의 근처에는 또 유명한 당나라 대임산명 마해석각과 경장각, 풍택묘, 룡동, 요조동, 우왕묘, 양명서원, 호천도원 등 명승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구산을 중심으로 하는 준현 정월회는 범위가 준현고성과 남관, 서관, 동관, 대정산을 아우르는 성대한 규모의 민속행사입니다. 명나라 중반에 시작된 준현 정월회는 해마다 음력으로 정월 보름부터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면 곳곳에서 신도들이 깃발을 들고 벽화궁으로 직행합니다. 벽화궁에 모인 신도들은 폭죽을 터뜨리고 향을 피우며 신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또 행사 기간 부구산 산정에서도 주야로 폭죽을 터뜨리고 벽화공 곳곳에서는 향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년의 거리와 골목은 인파로 넘치고 교회로 나가는 도로도 마차로 꽉 차서 주년은 집집마다 신도들로 넘치고 거리는 마중과 배웅으로 한가할 사이가 없습니다. 또 하남은 물론이고 링근의 하북과 산동, 안위, 산서의 상인들도 모여들어 주년 고성은 더욱 또들썩해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룡들의 하고가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안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안위 박물관은 안위성에서 유일하게 자연, 역사, 사회 교육을 아우르는 성급 종합 박물관이며 최초의 국가 1급 박물관, 제3진 전국 고적 종점 보호단이며 제7진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입니다. 안위 박물관은 원래 안위성 박물관으로 1956년 11월 14일에 건설됐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 28일에 안위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안위 박물관은 현재 두 개 관으로 운영됩니다. 옛 건물인 려양관은 핫빛이 안경로 268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련식 건축을 모방해 지었고 2013년 제7진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선정됐습니다. 상설 전시로는 안위 혁명사 진열, 안위 고생물 진열, 안위 좋은 사람관 등이 있습니다. 신관인 척산관은 핫빛이 회령로 87호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물은 사수귀당의 휘파 건축 품격을 구현했습니다. 상설 전시로는 안위 문명사 진열과 휘주 고대 건축, 안위 문방 사보 등이 있습니다. 안위 박물관은 현재 31만여 점의 문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색 소장품으로는 상주 청동기, 한대의 화상석, 고대 도자기, 송원의 금은기, 문방사보, 명청사화, 휘조조각 등이 포함됩니다. 안위는 선지, 휘먹, 선필, 흡연의 고향으로서 예로부터 문방사보가 구전하며 세상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안위 박물관 진열에는 종이, 먹, 필, 벼루 등 네 가지 주요 문구가 전시되어 있는 동시에 각종 보조문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위는 독특한 지리위치와 인문환경, 정품을 고집하고 혁신을 이어가는 장인정신을 발휘해 세인을 위해 많은 문방용품들을 제공했습니다. 안위의 문방사보는 재료 선택이 우수하고 공예가 정교하며 내포가 풍부한 특성으로 문인 인사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으며 안위 문화의 빛나는 명함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펼쳤습니다. 현재 안위 박물관은 문물 소장, 보호와 전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현대 박물관의 기능 다원화, 봉사 편리화의 발전 특색을 탐색했으며 9가지 시리즈의 수천 가지 문화 창의 제품들을 제작해 대중들이 박물관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의와 문화체험 활동은 리해하기 쉽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관객들이 박물관 문화를 깊이 있게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5: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4: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5: 그렇지.
4: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문 선생님 주림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림붕은 절강성 리메시 회포중학교의 어문 선생님입니다. 그는 오늘도 소셜 플랫폼에 자신의 수업을 올리며 어문 수업을 인기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절날 주림붕은 10년 전 내가 맡은 제1기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소방관도 있고 간호사도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그에게 선생님,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퇴근 후에 여유 시간을 즐기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주림붕은 학생들마다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표했습니다. 31세의 주림붕은 그의 제4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금방 입학한 학생들보다도 네티즌들이 그의 수업을 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게시한 항척헌지 수업 영상의 조회수는 90만 회를 넘겼습니다. 정원의 비파나무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심은 것인데 이젠 무럭무럭 자라 자리를 잡았네. 수업에서는 가족 간의 정, 사랑, 그리고 리별의 아픔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주림붕은 이 수업의 완성은 반드시 학생들 자신이 인생이란 료정 속에서 직접 겪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하면 저희 어문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라며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겼고 직장인들도 나이가 들어서야 과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만하다며 감회를 표했습니다. 30분가량의 수업이지만 이는 주림붕의 영상 중 가장 긴 것입니다. 대부분은 10분도 안 됩니다. 10분 내지 30분가량의 영상이지만 주림붕은 이를 위해 큰 공을 들여 준비해야 합니다. 문장을 자세히 읽고 생활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수업 내용은 학생들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하고 선생님들의 생활과도 연관되어야 하며 또 사회 사건과도 연결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수천 년 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절강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그의 학생들보다 7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되리라는 꿈도 그가 그의 학생들 나이 때 품은 것입니다. 고중 1학년 때 선생님은 우리더러 꿈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쓴 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지원을 결정하는 날이 되어서야 어문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문 수업의 연장성이 강해 제가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림붕은 지금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림붕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험 준비와 수업 준비라는 안정적인 일상 업무 속에서 수업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조직해보자는 노력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도 그는 덤덤히 이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반급 학생들이 모두 저의 수업을 좋아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또 어떤 학생들은 오래도록 저의 수업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란 무엇일까? 주림붕은 이를 작은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미래의 어느 순간 선생님의 말이나 교과서 속 저자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강한 공감이나 깨우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주림붕은 담임선생님이란 신분으로 인해 늘 압력에 시달려왔지만 올해도 그는 담임선생님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매일마다 롱구에 빠져 지각을 일삼는 학생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문 수업을 소화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앞서 올린

0: 가장 큰 아쉬움이란 영상 속에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서야 그 학생은 사실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고백은 주림봉의 사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그 학생은 한 번도 이러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농구가 가져다준 응집력은 대단했습니다. 농구를 하기 위해 반급 남자아이들은 오후 수업이 끝나면 끼니도 걸은 채 곧바로 농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자습 시간이면 땀에 흠뻑 젖은 채 교실로 돌아오는데 지각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림붕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 일부분이며 체육도 교육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지식면이 더 넓고 교수 능력이 더 강해진다면 어문 수업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더 클 것입니다. 교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과외 지식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주림붕의 노력에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좋은 성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늘도 어문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림붕은 학생들에게 순자의 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기 학생들마다 자신만의 특점이 있고 매 한 차례 어문 시간들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학기와 함께 인생이란 수업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어머님 흘리시던 눈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호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호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의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면화 등이 변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매어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의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점쳤습니다.

0: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녹음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비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입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에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5: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新伟业，
4: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6: 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 论党的自我革命， 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自我革命是我们党跳出历史周期率的第二个答案。 2021年11月11日， 坚持自我革命，确保党不变质、不变色、不变味。 我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讲到，中国共产党从来不代表任何利益集团、任何权势团体、任何特权阶层的利益。这次全会决议再次重申了这句话，这既是回击一些别有用心的人想把我们党同人民分割开来、对立起来的企图， 也是提醒全党，在为谁执政、为谁用权、为谁谋利这个根本问题上，头脑要特别清醒，立场要特别坚定。我们党历史这么长，规模这么大，执政这么久，如何跳出治乱兴衰的历史周期率？毛泽东同志在延安的窑洞里给出了第一个答案，这就是只有。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 절 연휴 기간 광범한 근로자들이 습금형 종속에 당무를 명기하고 일터를 지키며 종대공사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장국청 부총리가 호남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호남 류양 폭죽공장 폭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부상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설치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로동은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은 위협을 이룹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신시대 새 로동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노동자 계층과 광범위한 근로대중들을 한층 더 동원하고 격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 큰 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곳의 중대공사 현장은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근로자들은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분투와 헌신으로 공사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전력을 다해 보상했습니다. 올 절 연휴 기간 병력 운하 건설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3대 항문 중추 중 하나인 청년 중추가 인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병력 운하가 통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병력 운하는 전반 공정의 94%를 초과 완수했으며 올 9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병륙운하그룹 광서 병륙운하건설 유한회사 총공정사 반검은 올 9월 준공통항을 목표로 건설자 1만 2천여 명이 고표준 고품질 고효율로 중추공정조정 남은 도서굴착 그리고 보대공정시공을 추진하면서 강과 바다를 잇고 남북을 관통하는 이 황금수로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리박 조강 입구에서 광동향항 오문광역도시권 사자양 동로 핵심 공정인 사자양대교 동부공사가 올 연휴 기간 시공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강 입구 량안의 광주시와 동관시를 연결하는 사자양 동로를 향강 조해 오문대교

0: 심수 중산 통로역은 또 하나의 슈퍼 공정입니다. 현재 6천 명 노동자들이 시공 1선에서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구간 사업부 책임자 조전 씨는 올 연휴 기간 모두가 함께 시공 1선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양 통로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조강구 교통망을 보완하며 광역도시권 산업 협동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정 건설자마다 맡은 바 임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신시대는 분투로 창조됩니다. 2025년 4월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 노령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회 기풍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량화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 재민이 신근한 노동, 성실한 노동,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새로정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은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5월 3일 장강 입케구 수역의 75m 수중에서 강해호 보식 굴착기가 굴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의 굴진 깊이가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국산 16.6m급 초대형 직경의 보호식 굴착기는 수중 터널 굴착 작업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은 북쪽으로 강소성 남통시 해문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태창시에 이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남통과 강소 남부 그리고 상해 간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발전 전략 등을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강소성 교통공정건설국 해태 장강 터널 건설지휘부 공정안전 1부 오동양 부주임은 보식 굴착 터널이 수심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은 해태 장강 터널의 전 구간 관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료사 수문과 지질 조건의 초대형 직경, 초장거리 굴착 시공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땀으로 희망을 키우고 실천으로 영광을 새깁니다. 천년 태계를 품은 미래 도시 웅안신구는 한창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건설자 5천여 명이 웅안신구 동서쪽 도로면 고조층과 도로 부속 공정 시공으로 땀을 쏟았습니다. 웅안그룹 웅안회사 공정관리부 량계는 공사를 마친 후 연선에 사업단위, 기업본부와 금융기구 등을 배치해 도시발전의 주축선을 이루고 혁신기업과 고도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은 시대의 화려한 장을 엮어가고 분투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번 올 연휴 기간 분탄의 모습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화폭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중점공사 하나하나가 착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개인의 발전을 시대 발전에 용합시키며 두 손으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신근한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세상을 꾸준히 엮어가고 있습니다.
1: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중공장청 치국위원이며 국문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 전국 국문을 대표해 5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하고 호남성 장사 류양시 도착해 응급구조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폭발사고 현장과 류양시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과 기층 간부, 구조 인원들에게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습금평 총석의 관심과 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색, 부상자 치료 등 상황을 조회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부에서 회의를 열고 구조와 치료, 위문과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 업무를 영구 포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진력하며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부담 요인을 조사하고 정돈하며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할 때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려 인원 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상자를 전력으로 치료하며 수색 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며 사후 처리 업무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산과 각지 관련 부문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안전 생산 책임을 확실히 다지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위험 부담 요인을 점검 정돈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실종자를 전력으로 수색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2차 인명피해를 단호히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문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네 가지 불관용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와 행정 연계를 강화하며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현재까지 호남성 장사 류양시 복죽공장 폭발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보상자들은 이미 여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전에까지 소방구조대원은 이미 5차례 걸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호남성 역내 모든 폭죽 관련 기업은 전면 생산 중지와 정비 상태 진입해 각종 안전 위험 부담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호남 소방구조 총대 특근지대 종합구조과 과장 왕재형은 현장 지휘부의 통일 배치에 따라 소방대는 공안 비상관리, 보건위생 등 부문과 협력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구역별, 료형별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색견 생명탐지기, 굴착기 한 대와 물총 한 개, 구조요원 두 명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고소분사 소방차와 이동식 수포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무인기, 로봇, 로봇 강아지 등을 재해 지역에 깊이 투입시켜 인명수색과 화재 통제, 발화점 제거 등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24개 공격용 배수 진지를 설치하고 10개의 안전경계팀과 20개 수색구조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수색팀은 물총과 수포의 오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감시팀은 현장을 전면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약 저장 창고 두 곳에 각각 수포와 물총을 배치하고 소방 로봇도 투입해 불길이 저장 창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 61명을 료양시 인민병원, 료양시 중면 등 여러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조직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류양시 인민병원 의무부 주임 정승강은 부상자마다의 주치, 간호사, 진료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승강 주임은 현재 치료 중인 모든 환자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고 일부 관찰 대상 환자도 재검 결과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상무부가 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5.1절 연휴 기간 관광 수요가 집중적으로 폭발하고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상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상무부가 중점 관측한 78개 보행거리 상권의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액이 5.3%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절강성 소산구 개원광장 총경리 차장에 따르면 금속 보상료, 디지털 제품 등 관련 품목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으며 올 절 연휴 기간 매출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휴 기간 주요 플랫폼의 국내 지역 간 이동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7.6% 늘었습니다. 특히 800km 이상 이동한 장거리 관광객이 20% 증가하면서 호텔 숙박 소비가 18% 증가했습니다. 남경만산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가 5A급 관광지인 안휘 채석기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남경에서 온 항례사는 남경만산 철도를 이용해 20분 만에 만산역에 도착했고 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버스 정류소까지 안내해줘 아주 편하게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관광지의 공기도 아주 깨끗하고 신선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4일까지 2026년 소비품 신규 교체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연인 수로 8,620만 명, 견인한 매출액은 6,29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시장유통소비연구실 주임 이소환은 현재 신규 교체 정책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고 데이터 장벽을 허물며 회수, 교체, 보조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0: 과 기업의 참여 원가를 낮추고 정책 혜택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5일 19시 53분 기준 2026년 5일절 시즌 총 흥행 수입이 7.5억 원을 돌파하여 작년 5일절 시즌 총 흥행 수입 7.47억 원을 넘어섰으며 관객 수는 2,060만 명을 돌파하고 상영 횟수는 237만 6천 회를 돌파하여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영화 플러스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 경제를 견인하며 중국 영화 산업을 단일 흥행 수입 모델에서 다원화된 소비 생태로 승격시켰습니다. 올 5일 시즌 영화 사라진 사람, 한전 1994, 할머니께 드리는 러브레터 등 다수의 작품이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회 현실과의 긴밀한 결합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영화부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를 다룬 작품이 탄탄한 내용과 감정적 공감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창작 경로의 광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표했습니다.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 영화 장작은 장르화된 장작 우세를 살리고 예술적 혁신과 전문 수준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진실한 생활의 질감, 생활 논리와 일반인들의 감정, 운명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영상 장작이 현실 민생과 연결되어야만 입소문을 타고 시장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간 흥행 수입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상영 횟수도 늘고 티켓 가격 할인도 많아졌습니다. 각지는 영화 관람 혜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 티켓으로 관광지 입장권 할인을 즐기게 하는 등 영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숙 가요관 관광지는 여러 인기 영화 작품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남성에서 온 관광객 정혜민 씨는 예전부터 많은 고전 영화에 촬영지가 가요관에 있다는 말을 들어 특별히 5일절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민 씨는 영화 발자취를 따라 웅장한 관문을 료행하니 몰입감이 특별하고 분위기도 좋아 오래전에 간직했던 모협 꿈을 이루는 느낌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가요관 시 당연의 선전부 가림 부부장은 올해 추가로 70만 원 상당의 혜택 관람 복지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원 10전 이상 결제 시 20원 할인의 액면가 쿠폰을 단계적으로 배포하여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우수한 영화를 감상하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미 효율 소비를 견인하고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복경채의 외국어대학 중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오려운 교수는 미래 영화 플러스 융화 발전은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려운 교수는 이는 영화의 견인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화관은 과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에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영화 촬영지에 영화 관광, 영화 드라마의 문화창의 상품과 파생 상품 개발을 이끌고 영화 관련 제품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공개한 데 따르면 4월 중국 대중상품 가격지수는 132.1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0.2% 상승했습니다. 대중상품 시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의 중점 관측 대상인 쉰종 대중상품 중 4월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대중상품은 38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원자재 공급 긴장과 생산 비용 상승 등 수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화학제품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여 131.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7.7%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점차 소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비철금속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5% 소폭 상승한 160.4포인트, 철강금속 가격 지수는 1.4% 소폭 상승한 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 가격 정책의 효과적 시행 덕분에 에너지 가격 지수는 약간 하락하여 11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연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대종본회 주욱 부회장은 외부 충격에 직면하여 국내 대종 상품 시장은 강력한 위험부담 저항능력과 회복 탄성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의 완전한 산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거시적 조절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덕분입니다. 공업기업은 원료 공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위험부담 저항 능력을 강화하며 상하류리 공유, 위험부담 공동부담 협업 기제를 구축하여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제139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4일까지 220개 국가와 지역의 구매상 31만 4천 명이 교육회에 참가하면서 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단체로 참가한 주요 구매업체는 407개, 상공기구는 154개입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참가업체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참가업체 3만 2천여 개 중 조문화, 조밀화, 특색화, 잠신화와 단일 품목시장 조밀을 1위 등 우수 기업 수가 1만 1천 개를 돌파했고 지난 회보다 600여 개 늘었습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참가한 절강성의 한 의료기기업체 책임자 담첩은 이번에 선보인 인공췌장은 예전에 해외 일부 기업이 독점한 기술이었다며 지금은 중국도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국제 브랜드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자주적 브랜드와 독창적 디자인의 비중이 컸습니다. 자주적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이 116만 점을 넘어 전체 전시 품목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외무역센터 부주임 소비는 현장에 전시한 제품 465만 점 중 신제품, 친환경 제품, 스마트 제품 비중이 모두 20%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외부 환경 속에서 구매상들은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신뢰표를 던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장치인 중국의 드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드론 등 9개 전시구를 처음 추가하고 전자 소비재, 산업 자동화 등 인기 전시구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조문 품목 전시구가 179개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소비 사용 드론, 스마트 착용 기기 등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목받았습니다. 독일 구매상 디르크 헤르만은 품질이 뛰어나고 혁신력이 강하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항상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발전을 거듭하고 기술 수준은 갈수록 향상하고 있으며 전체적 인프라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매와 수출 배치도 매우 원활합니다.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는 2026년 10월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 주비대 해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따라야 하며 규정된 항로를 벗어날 경우 이란은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미군은 지역 해상 항해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취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내 항행 안전을 위협했으며 이로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경고하는 선박에 해당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언론이 5일 전해대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새로운 해상 통행 관리 기제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일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새 기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식 우편함을 통해 통행 규칙과 관련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 참모장 연석 회의 주석은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은 수시로 이란에 대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앙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안전 강호구를 설치했으며 미군 구축함은 이란 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은 정세가 고조하는 시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군은 무력으로 대응하려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암비압 중앙본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은 근간에 아랍연합 수상국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오늘은 탄자니아 잔지 바르솜의 종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양의 조속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인도양 서안의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남부에 위치한 오제도에서 현지 민중들이 수십 년 동안 바라던 꿈의 길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국제노동절과 오사 정년절이 이어진 연휴 기간 오제도에서 잔지바르로 통하는 프로젝트 공사장은 들끓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분주 오가며 콘크리트를 철근 격자 사이에 쏟아붓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중국 팀장의 인솔하에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목공정그룹 동아프리카 유한회사 잔지바르 합동 프로젝트 현장 작업 담당자 서울수는 시공선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수가 탄자니아에서 참여한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외국 주재 경력을 통해 서울수는 열대 국가 기후 특성을 손금 보듯 합니다. 현재 잔지바르는 우기입니다. 올 5월 말까지 도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 불리한 날씨 환경 속에서도 시공팀은 맑은 날을 골라 24시간 두 교대로 움직이며 철근 콘크리트 도로면 공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수는 한족의 옛길을 가리키면서 예전의 섬마을 주민들이 섬을 드나들려면 하늘의 기분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지세에 위치한 기존의 흙길은 썰물이 지난 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 현지 민중들은 나무배 또는 유리강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배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앞서 외국 기업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 수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지만 엄청난 건설비를 두고 현지 정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탐사를 통해 중국 기업은 진흙 아래 1.5m가 바로 단단한 암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핵심적 발견을 통해 진흙을 파고 돌을 메우며 다리를 버리고 길을 닦는 중국 방안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 제방을 4m 높여 전 전후족 통행을 확보하고 량측을 관통하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횡단 구조를 통해 맹그로브 생태와 현지 관광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관련 방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합동 실무부 직원 조의빈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부터 캠프 건설, 배관 표시, 주택 이전 등 조기 조정 사업에 깊이 있게 참여한 신참 조의빈은 과거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은 책 속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실질 계약과 소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현지 정부 부문과 계약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중에게 시공 역량을 설명하는 등 과정을 통해 조의빈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운 합동 업무부에서 35세 이하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차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90년대생 경리 옹은우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잔지바르에 온 옹은우군 현지 공항 건설에서 첫 립체교 건설까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바통은 더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옹은욱은 세대마다 그 세대의 장정이 있듯이 반사조끼와 헬멧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공 참여자에서 방안 추진자까지 옹은욱은 중국 방안이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발전 선택항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잔지바르의 아스팔트 도로 중 20% 이상이 중국 시공팀이 완수한 것입니다. 석양하에 조수가 다시 밀려오자 오제도로 가는 옛 흙길은 재차 잠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축한 길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현지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며 휴식이 적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한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는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이 동아프리카 섬에 뿌리를 내리도록 직접 도울 수 있고 한때 폐쇄적이었던 마을이 중국 건설자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청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의 중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서장 경험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에는 중국과 웅그리아 간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전한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서 관건은 발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우리는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시 정책의 기틀 속에서 발전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주요 경제체들 사이 정책 조류를 강화해 정책의

0: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다자 간 발전 협력 행동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성취감과 획득감, 안전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광익과 포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 도상국의 특수한 수요에 주목하고 채무 상환 유예, 발전 지원 등 방식으로 발전 도상국 특히는 어려움이 큰 취약국을 지원하며 국가 사이 발전 그리고 각국의 국내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약식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류 자연 생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회복과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간곡한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경유에서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 지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방역과 백신, 발전 자금 조달, 기후 변화와 친환경 발전, 산업화와 디지털 경제, 상호 연결, 소통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UN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하고 글로벌 발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적 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소장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발전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근본적 보장입니다. 2025년 서장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생 복지에 착안해 공공 봉사를 완비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발전의 실리를 함께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내 생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고마웠던 천사 같은 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혼을 기리고 내 삶을 밝혀주었던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지난 세기 60년대 말 판사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우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신장질환으로 자리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13살 큰 언니가 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살림을 꾸렸고 10살이었던 나는 아버지 몫을 대신해야 했다. 언니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 나는 불을 떼고 물을 깃고 어머니 약을 달였다. 병약한 언니 대신 힘든 일은 대부분 내 차례였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난방기였다. 집이 추우면 어머니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상 석탄을 넉넉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동네 두부 공장에서 버린 잿더미를 뒤져서 콕수를 주워오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두부 공장을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잿더미를 뒤져서 한 소쿠리씩 콕수를 주워곤 했다. 갈라진 손으로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콕수를 줍기란 아직 어린 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고역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나를 일찍 철들게 했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여튼 한 번도 콕스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매일같이 나오는 나를 문발치서 지켜보던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내게 다가와서 사상을 물으셨다.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병환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한참 말없이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불을 큰 삽으로 퍼서 물을 끼얹어서 주셨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남은 콕수를 일부러 잿더미에 뿌려두셨다. 덕분에 나는 훨씬 수월하게 한 소쿠리씩 콕수를 채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를 올려두었다가 가끔씩 주워주시면서 집에 가서 끓여 먹으라고 하셨다. 모두가 식량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그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비지를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날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우리 가족에게 아주머니의 손길은 한 줄기 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눈빛, 서로 돕는 미덕, 그리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싹텄다. 그분은 말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평생 가르침으로 삶았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유민하지 못하는 리오도 어린 시절 내 손을 잡아주시던 그분의 따스함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서글픈 기억이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여긴다. 천사 같은 한 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사랑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애였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책을 접할 때면 가슴이 벅차르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 삶에 이어진 사랑의 릴레이는 바로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 글로서 그때 말로 다하지 못했던 깊은 감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사랑은 기억되는 순간 이미 영혼이 된다. 그분은 내게 불씨 하나를 건네주셨고 그 불씨는 지금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수많은 겨울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준 적 없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봄이 되어본 적 없는지 되묻게 된다.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지 그해 겨울의 콕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수많은 온기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기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식하며 결국엔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온기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가.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퇴피삼사입니다. 물러날 퇴, 피할 피, 석삼, 집사로 만들어진 퇴피삼사, 투이비, 산서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진나라 공자 중인은 19년 동안 천하를 주유했는데 덕망이 높은 인품이 훌륭해 가는 곳마다 제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중이가 초나라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성왕은 중이에게 례를 갖추어 극진을 했고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회석상에서 성왕이 중이에게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과인의 자녀를 이토록 아끼는데 장차 보위에 오른다면 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오? 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군주가 된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우게 됐을 때 먼저 퇴피삼사 즉 구심리를 후퇴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지요. 같은 자리에 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왕에게 영웅의 기상이 넘치는 중이가 향후 진나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초나라의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중이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한다고 간했습니다. 그러나 성왕은 자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국들에서는 영웅을 물색하는 일이 한창인데 공은 오히려 영웅을 없애려 한다니 가당치 않소. 그렇게 한다면 주변국들의 신의를 잃고 악명만 높아질 뿐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19년 세월이 흐른 뒤 중위는 귀국하여서 진나라 문공으로 즉위했습니다. 오랫동안 밖으로 떠돌면서 모진 고난과 배고픔을 견뎠던 문공은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야 진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당시 폐합을 이루는데 연임없었던 초나라는 633년에 진, 채, 정, 허 등과 연합하여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마침 초나라 장군 자옥이 초군을 이끌었습니다. 연합군은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송나라 도읍을 포위했고 연합군의 더 높은 기세에 송나라는 급히 진나라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송나라와 깊은 우위를 다져온 진나라는 송나라에 파병하여 조나라와 위나라를 연이어 제패하고 초나라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초나라와 맞서게 되자 문공은 성왕에게 한 약속이 떠올라 즉시 퇴피삼사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심리나 되는 거리를 후퇴하라니 까닭을 몰라서 어리둥절해진 군사들에게 문공의 그리움을 설명했습니다. 과인이 과거 초나라에 있을 때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구심리를 물러서겠다고 초나라 왕과 약속한 일이 있다. 과인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나라 군대는 구심리를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공의 계책에 불과했습니다. 문공이 초나라 군대 예봉을 피해서 약점을 찾아서 다시 진격하니 초군은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진나라에 대패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초나라 장군 자옥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문공은 퇴벽 3사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패소의 지위도 확립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내력사에서는 이 전쟁을 성복대선이라고 부릅니다. 퇴벽 3사 투이비 산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하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 절 연휴 기간 광범한 근로자들이 습금형 종속에 당무를 명기하고 일터를 지키며 종대공사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장국청 부총리가 호남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1: 호남 류양 폭죽공장 폭발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부상자들은 여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설치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하고 실천은 위협을 이룹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신시대 새 노동에서 반드시 우리나라 노동자 계층과 광범위한 근로대중들을 한층 더 동원하고 격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새롭고 더 큰 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여러 곳의 중대공사 현장은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광범위한 근로자들은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일터를 굳건히 지키며 분투와 헌신으로 공사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을 전력을 다해 보상했습니다. 올 절 연휴 기간 병력 운하 건설이 중요한 단계 진입했습니다. 3대 항문 중추 중 하나인 정년 중추가 인수 작업을 시작하면서 병력 운하가 통항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병력 운하는 전반 공정의 94%를 초과 완수했으며 올 9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병력 운하 그룹 광서 병력 운하 건설 유한 회사 총공정사 반검은 올 9월 준공 통항을 목표로 건설자만 2천여 명이 고표준 고품질 고효율로 중추 공정 조정 남은 도수 굴착 그리고 보대 공정 시공을 추진하면서 강과 바다를 잇고 남북을 관통하는 이 황금수로 건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리박 조강 입구에서 광동향강 오문광역도시권 사자양 동로 핵심 공정인 사자양대교 동부공사가 올 연휴 기간 시공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강 입구량 안의 광주시와 동관시를 연결하는 사자양 동로를 향강조해 오문대교 심수중산통로에 이은 또 하나의 슈퍼공정입니다. 현재 6천 명 노동자들이 시공 1선에서 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자양 통로 T11 구간 사업부 책임자 조전씨는 올 연휴 기간 모두가 함께 시공 일선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양 통로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조강구 교통망을 보완하며 광역도시권 산업 협동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정 건설자마다 맡은 바 임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신시대는 분투로 창조됩니다. 2025년 4월 중화전국총공회 창립 100주년 경축 및 전국노령모범 선진일꾼 표창대회에서 습금형 종속에는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사회 기품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노동을 존중하고 지식을 존중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는 량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전 재민이 신근한 노동, 성실한 노동,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합니다.

0: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새로정에서 광범한 근로자들은 총수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본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실천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5월 3일 장강 입캐고 수역의 75m 수중에서 강해호 보식 굴착기가 굴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의 굴진 깊이가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국산 16.6m급 초대형 직경의 보호식 굴착기는 수중 터널 굴착 작업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태 장강 터널은 북쪽으로 강소성 남통시 해문구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태창시에 이릅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남통과 강소 남부 그리고 상해 간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강 삼각주 일체화 발전 전략 등을 추진한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강소성 교통 공정 건설국 해태 장강 터널 건설 지휘부 공정안전 1부 오동양 부주임은 보식 굴착 터널이 수심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것은 해태 장강 터널의 전 구간 관통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료사 수문과 지질 조건의 초대형 직경 초장거리 굴착 시공을 위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땀으로 희망을 키우고 실천으로 영광을 새깁니다. 전년 태기를 품은 미래 도시 웅안신구는 한창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연휴 기간 건설자 5천여 명이 웅안신구 동서쪽 도로면 고조층과 도로 부속 공정 시공으로 땀을 쏟았습니다. 웅안그룹 웅안회사 공정관리부 량계는 공사를 마친 후 연선에 사업단위, 기업본부와 금융기구 등을 배치해 도시 발전의 주축선을 이루고 혁신기업과 고도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동은 시대의 화려한 창을 역극하고 분토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번 5일 연휴 기간 분탄의 모습 하나하나가 봄상치 않은 화폭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중점 공사 하나하나가 착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광범한 근로자들은 개인의 발전을 시대 발전에 용합시키며 두 손으로 더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싱그한 노동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을 꾸준히 엮어가고 있습니다.
1: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서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당 전국 국무원을 대표해 5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하고 호남성 장사 류양시 도착해 응급구조 처리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도착하자마자 폭발사고 현장과 류양시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과 기층 간부, 구조인원들에게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습금평 총석의 관심과 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수색, 부상자 치료 등 상황을 조회했습니다. 이어 현장 지휘부에서 회의를 열고 구조와 치료, 위문과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 업무를 영구 포치했습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종자 수색을 다그치고 부상자 치료에 진력하며 사후 처리를 적절하게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중점 업종 분야의 위험부담 요인을 조사하고 정돈하며 공공안전관리를 강화할 때 대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려 인원 수를 신속히 확인하고 부상자를 전력으로 치료하며 수색 작업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2차 재해 발생을 엄격히 방지하며 사후 처리 업무를 적절하게 잘 배치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성과 각지 관련 부문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안전 생산 책임을 확실히 다지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위험 부담 요인을 점검 정돈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국청 부총리는 실종자를 전력으로 수색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2차 인명 피해를 단호히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원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 네 가지 불관용 원칙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형사와 행정 연계를 강화하며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현재까지 호남성 장사 류양시 폭죽공장 폭발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이미 여러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전에까지 소방구조대원은 이미 5차례 걸쳐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허남성 역내 모든 폭죽 관련 기업은 전면 생산 중지와 정비 상태 진입해 각종 안전 위험 부담 요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고하고 있습니다. 호남 소방구조 총대 특근지대 종합구조과 과장 왕재형은 현장 지휘부의 통일 배치에 따라 소방대는 공안 비상관리, 보건위생 등 부문과 협력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구역별, 료형별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색견 생명탐지기, 골차기 한 대와 물총 한 개, 구조 요원 두 명 등으로 팀을 구성하고 고소 분사 소방차와 이동식 수포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무인기, 로봇, 로봇 강아지 등을 재해 지역에 깊이 투입시켜 인명 수색과 화재 통제, 발화점 제거 등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24개 공격용 배수 진지를 설치하고 10개의 안전 경계팀과 20개 수색 구조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수색팀은 물총과 수포의 오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감시팀은 현장을 전면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약 저장 창고 두 곳에 각각 수포와 물총을 배치하고 소방 로봇도 투입해 불길이 저장 창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 61명을 료양시 인민병원, 료양시 중원 등 여러 병원으로 호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조직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류양시 인민병원 의무부 주임 정승강은 부상자마다의 주치의, 간호사, 진료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해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승강 주임은 현재 치료 중인 모든 환자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고 일부 관찰 대상 환자도 재검 결과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상무부가 5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5.1절 연휴 기간 관광 수요가 집중적으로 폭발하고 서비스 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상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상무부가 중점 관측한 78개 보행거리 상권의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 매출액이 5.3% 증가하면서 서비스 소비 수요가 왕성했습니다. 절강성 소산구 개원광장 총경비 채정에 따르면 금속 보상료, 디지털 제품 등 관련 품목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으며 올철 연휴 기간 매출이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휴 기간 주요 플랫폼의 국내 지역 간 이동 관광객 수가 동기 대비 7.6% 늘었습니다. 특히 800km 이상 이동한 장거리 관광객이 20% 증가하면서 호텔 숙박 소비가 18% 증가했습니다. 남경만산 철도가 개통되면서 국가 5위급 관광지인 안휘 채석기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남경에서 온 항여사는 남경만산 철도를 이용해 20분 만에 만산역에 도착했고 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버스 정류소까지 안내해줘 아주 편하게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관광지의 공기도 아주 깨끗하고 신선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 4일까지 2026년 소비품 신규 교체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소비자가 연인 수로 8,620만 명, 견인한 매출액은 6,29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시장유통소비연구실 주임 이소환은 현재 신규 교체 정책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고 데이터 장벽을 허물며 회수, 교체, 보조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기업의 참여 원가를 낮추고 정책 혜택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0: 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5일 19시 53분 기준 2026년 5.1절 시즌 총 흥행 수입이 7.5억 원을 돌파하여 작년 5.1절 시즌 총 흥행 수입 7.47억 원을 넘어섰으며 관객 수는 2,060만 명을 돌파하고 상영 횟수는 237만 6천 회를 돌파하여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올 연휴 기간 영화 플러스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효율 경제를 견인하며 중국 영화 산업을 단일 흥행 수입 모델에서 다원화된 소비 생태로 승격시켰습니다. 올 5일 시즌 영화 사라진 사람, 한전 1994, 할머니께 드리는 러브레터 등 다수의 작품이 혁신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회 현실과의 긴밀한 결합에도 큰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 영화부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를 다룬 작품이 탄탄한 내용과 감정적 공감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아 작지만 아름다운 창작 경로의 광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표했습니다. 장진봉 총편집은 중소제작비의 현실 소재 영화 장작은 장르화된 장작 우세를 살리고 예술적 혁신과 전문 수준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진실한 생활의 질감, 생활 논리와 일반인들의 감정, 운명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영상 창작이 현실 민생과 연결되어야만 입소문을 타고 시장을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간 흥행 수입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상영 횟수도 늘고 티켓 가격 할인도 많아졌습니다. 각지는 영화 관람 혜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 티켓으로 관광지 입장권 할인을 즐기게 하는 등 영화와 관광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감숙 가요관 관광지는 여러 인기 영화 작품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남성에서 온 관광객 정혜민 씨는 예전부터 많은 고전 영화에 촬영지가 가요관에 있다는 말을 들어 특별히 5.1절을 맞아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민 씨는 영화 발자취를 따라 웅장한 관문을 료행하니 몰입감이 특별하고 분위기도 좋아 오래전에 간직했던 모협 꿈을 이루는 느낌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가요권 시 당연의 선전부 가림 부부장은 올해 추가로 70만 원 상당의 혜택 관람 복지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원 10전 이상 결제 시 20원 할인의 액면가 쿠폰을 단계적으로 배포하여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서 우수한 영화를 감상하길 바랍니다. 영화는 이미 효율 소비를 견인하고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복경제이 외국어 대학 중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의 오류운 교수는 미래 영화 플러스 융합 발전은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류운 교수는 이는 영화의 견인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화관은 과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에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소비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영화 촬영지에 영화 관광, 영화 드라마의 문화 창의 상품과 파생 상품 개발을 이끌고 영화 관련 제품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중국 물류 구매 연합회가 5일 공개한 데 따르면 4월 중국 대중 상품 가격 지수는 132.1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0.2% 상승했습니다. 대중상품 시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호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의 중점 관측 대상인 쉰종 대중상품 중 4월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한 대중상품은 38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원자재 공급 긴장과 생산 비용 상승 등 수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화학제품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하여 131.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7.7%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점차 소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비철금속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5% 소폭 상승한 160.4포인트, 철강금속 가격 지수는 1.4% 소폭 상승한 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안정 가격 정책의 효과적 시행 덕분에 에너지 가격 지수는 약간 하락하여 110.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4%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연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대종분회 주부회장은 외부 충격에 직면하여 국내 대종상품 시장은 강력한 위험부담 저항 능력과 회복 탄성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의 완전한 산업체계 초대규모 시장과 거시적 조절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덕분입니다. 공업기업은 원료 공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위험부담 저항 능력을 강화하며 상하류리익 공유, 위험부담 공동부담 협업 기제를 구축하여 함께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0: 제139회 중국수출입상품교육회가 5일 막을 내렸습니다. 4일까지 220개 국가와 지역의 구매상 31만 4천 명이 교육회에 참가하면서 전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단체로 참가한 주요 구매업체는 407개, 상공기구는 154개입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참가업체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참가업체 3만 2천여 개 중 조문화, 조밀화, 특색화, 잠신화와 단일 품목시장 조밀을 1위 등 5수 기업 수가 1만 1천 개를 돌파했고 지난 회보다 600여 개 늘었습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 참관 절강성의 한 의료기기업체 책임자 담첩은 이번에 선보인 인공췌장은 예전에 해외 일부 기업이 독점한 기술이었다며 지금은 중국도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가격은 국제 브랜드 절반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자주적 브랜드와 독창적 디자인의 비중이 컸습니다. 자주적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제품이 116만 점을 넘어 전체 전시 품목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대외무역센터 부주임 소비는 현장에 전시한 제품 465만 점 중 신제품, 친환경 제품, 스마트 제품 비중이 모두 20%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외부 환경 속에서 구매상들은 중국의 스마트 제조에 신뢰표를 던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장치인 중국의 드높은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드론 등 9개 전시구를 처음 추가하고 전자 소비재, 산업 자동화 등 인기 전시구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전문 품목 전시구가 179개로 늘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소비 사용 드론, 스마트 착용기기 등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목받았습니다. 독일 구매상 디르크 헤르만은 품질이 뛰어나고 혁신력이 강하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에서 항상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업체는 발전을 거듭하고 기술 수준은 갈수록 향상하고 있으며 전체적 인프라도 날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구매와 수출 배치도 매우 원활합니다. 제140회 중국 수출입 상품 교육회는 2026년 10월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반드시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따라야 하며 규정된 항로를 벗어날 경우 이란은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하루 동안 미군은 지역 해상 항해 질서와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을 취해서 호르무즈 해협 역내 항행 안전을 위협했으며 이로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경고하는 선박에 해당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 언론이 5일 전해대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새로운 해상 통행 관리 기세를 가동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일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새 기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식 우편함을 통해 통행 규칙과 관련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 참모장 련석회의 주석은 5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은 수시로 이란에 대해 대규모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앙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안전 강호구를 설치했으며 미군 구축함은 이란 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은 정세가 고조하는 시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 이스라엘군은 무력으로 대응하려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암비압 중앙본부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은 근간에 아랍연합 수상국에 대해서 그 어떤 공격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희였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오늘은 탄자니아 잔지 바르솜의 종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양의 조속은 끊임없이 밀려오고 빠져나갑니다. 인도양 서안의 동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 남부에 위치한 오제도에서 현지 민중들이 수십 년 동안 바라던 꿈의 길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국제노동절과 오사 정년절이 이어진 연휴 기간 오제도에서 잔지바르로 통하는 프로젝트 공사장은 들끓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분주히 오가며 콘크리트를 철근 격자 사이에 쏟아붓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현지 근로자들이 중국 팀장의 인솔하에 작업을 능란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도목공정그룹 동아프리카 유한회사 잔지바르 합동 프로젝트 현장 작업 담당자 서울수는 시공선에서 바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수가 탄자니아에서 참여한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외국 주재 경력을 통해 서울수는 열대 국가 기후 특성을 손금 보듯 합니다. 현재 잔지바르는 우기입니다. 올 5월 말까지 도로 공사를 끝내기 위해 불리한 날씨 환경 속에서도 시공팀은 맑은 날을 골라 24시간 두 교대로 움직이며 철근 콘크리트 도로면 공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월수는 한족의 옛길을 가리키면서 예전의 섬마을 주민들이 섬을 드나들려면 하늘의 기분에 따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지세에 위치한 기존의 흙길은 썰물이 지난 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간에 현지 민중들은 나무배 또는 유리강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나무배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앞서 외국 기업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해 출액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했지만 엄청난 건설비를 두고 현지 정부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3년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탐사를 통해 중국 기업은 진흙 아래 1.5m가 바로 단단한 암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핵심적 발견을 통해 진흙을 파고 돌을 메우며 다리를 버리고 길을 닦는 중국 방안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 제방을 4m 높여 전 전후족 통행을 확보하고 량측을 관통하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횡단 구조를 통해 맹그로브 생태와 현지 관광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관련 방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합동실무부 직원 조의빈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부터 캠프 건설, 배관 표시, 주택 이전 등 조기 조정 사업에 깊이 있게 참여한 신참 조의빈은 과거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은 책 속의 개념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실질 계약과 소통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현지 정부 부문과 계약 세부 사항을 반복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중에게 시공 역량을 설명하는 등 과정을 통해 조의빈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운 합동 업무부에서 35세 이하의 정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점차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90년대생 경리 웅운욱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잔지바르에 온 웅운욱은 현지 공항 건설에서 첫 립체교 건설까지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바통은 더 젊은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웅은욱은 세대마다 그 세대의 장정이 있듯이 반사조끼와 헬멧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공 참여자에서 방안 추진자까지 웅은욱은 중국 방안이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발전 선택항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재 잔지바르의 아스팔트 도로 중 20% 이상이 중국 시공팀이 완수한 것입니다. 석양하에 조수가 다시 밀려오자 오제도로 가는 옛 흙길은 재차 잠겼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축한 길을 마음껏 달리고 싶은 현지 청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막중하며 휴식이 적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한 중국 도로 건설자들에게는 일대로 공동 건설 이념이 동아프리카 섬에 뿌리를 내리도록 직접 도울 수 있고 한때 폐쇄적이었던 마을이 중국 건설자들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 바로 청춘에 대한 가장

0: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탄자니아 잔지바르솜의 중국 도로 건설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서장 경험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웬그리아 간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우리는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전한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서 관건은 발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심각한 충격에 직면해 우리는 글로벌 발전이 균형적이고 조화롭고 포용적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글로벌 발전 창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전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거시 정책의 기틀 속에서 발전을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주요 경제체들 사이 정책 조류를 강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다 평등하고 균형적인 글로벌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다자 간 발전 협력 행동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해야 합니다. 인민 중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통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발전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추진하며 인민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성취감과 획득감, 안전감, 행복감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광익과 포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 도상국의 특수한 수요에 주목하고 채무 상환율

0: 발전 지원 등 방식으로 발전 도상국 특히는 어려움이 큰 취약국을 지원하며 국가 사이 발전 그리고 각국의 국내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에 의한 발전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며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과학기술 발전 환경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도약식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글로벌 환경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인류 자연 생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회복과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국은 2030년 전으로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실현하고 2060년 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간과한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발전 도상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경유에서 새로운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신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 지향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에 대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방역과 백신, 발전 자금 조달, 기후 변화와 친환경 발전, 산업화와 디지털 경제, 상호 연결, 소통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유엔의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서둘러 이행하고 글로벌 발전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생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서장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발전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는 근본적 보장입니다. 2025년 서장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색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민생 복지에 착안해 공공 봉사를 완비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발전의 실리를 함께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당시 55세인 가르현 좌좌향 랑구촌 조민 탄증 왕촌은 향에서 조직한 직업 강습을 통해 초급 조직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격증이 없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지만 초급 조직공 증서를 따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섬서로 가서 강습을 받는 기회를 빌어 탄증 왕촌은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5년 알리 지역은 자원적 특성을 활용해 특색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문화관광 등 산업을 육성하고 현지 실정에 맞춰 농민과 목축민 직업 강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알리 지역에서 창출한 노력 이전과 고용 기회는 1,393개, 창출한 수입은 2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고 단결을 강화하는 발전의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동시에

연인 수로 42,000명, 자금은 두 개로 1,167만원에 달해 지급률이 10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초빙 행사를 14차례 진행하고 일자리 만여개를 창출하고 취업 의향을 달성한 인원이 600여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9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해민 조치는 여러 민족 대중이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고 단결 분투의 강력한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이밖에 알리 지역은 애국 수변 원군 애민의 공동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서장 진출 영웅 선발대 유적지를 개조하고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자부촌 홍색 교육기지 첫 단계 프로젝트 심의와 알리지역 열사기념관 주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국경지역 민족단결진보 시범대 건설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서장 가정 방문, 대중의 군영 방문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국경 최전방에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대중은 서로 손잡고 순찰을 진행하고 변방을 함께 지키면서 선두시처럼 굳게 뭉쳐 신성한 국토를 수호하고 행복한 고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웬그레아 간 스마트 친환경 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웬그리아 부다페슈트에서 30km 떨어진 단유부간 변의 바치지는 현지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 중추입니다. 웬그리아에 위치한 중국 유럽 상무물류 협력단지는 유럽에서 중국이 건설한 최초의 상업무역 물류형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입니다. 바치진에 위치한 협력구 내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양국 간 포의 협력의 활발한 발전을 증견하는 동시에 예진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 프로젝트

스마트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고속 회전하고 전자 스크린에서 주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무인 지게차가 질서 정연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상업무역 물류협력단지 리에도 부총경리는 컨테이너 하역 통관, 세관검사 등 고리를 거친 후 일부 화물은 단지 내 스마트 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일부는 트럭 운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로봇, 자동 분류 시스템, 무인화 백엔드 창고 관리 기술 등을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는 창고 보관과 분류, 배송이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당 취급하는 물품이 4만 5천 건에서 5만 5천 건에 달하며 이 센터는 현재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자동화 수준이 가장 높은 전자상거래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 책임자 장영창에 따르면 중동부 유럽 지역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전통적 창고 시스템은 노동 집약적이고 경로에 의존하며 효율 변동이 큽니다. 그러나 스마트 물류센터는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전에 평면 창고를 입체적 고밀도 저장으로 승격시키고 알고리즘을 통해 전통적 경험에 의지하던 예측 기능을 빅데이터 예측으로 바꾸어 물류의 고효율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장영창은 예전에 주문을 따라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주문이 스스로 최적의 경로로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물류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지는 스마트 물류센터는 바로 전통 창고가 스마트화 플랫폼화 생태화로 전환하는 대표라며 운영을 개시한 후 단지의 중동부 유럽 지역 물류 중추 역할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창고 구역에서 대형 스태커 크레인 6대가 립체 선반 레일을 따라 화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수십 메터인 강철 구조의 립체 창고에서 각 팔레트가 입고될 때마다 시스템의 위치와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백엔드가 상품 출고 요청을 받으면 지시가 즉시 스태커 크레인에 전달됩니다. 지시를 받은 크레인은 높이가 수십 메터인 선반에서 관련 팔레트를 꺼내 지정 구역으로 자동 운반하면서 전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노동자 라로 씨는 대형 스크린을 주시하면서 스태커 크레인의 실시간 작동 궤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라로 씨는 예전에 인력 10여 명이 해야 하는 작업을 이제는 몇 대의 장비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창고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창고 전체를 관통하는 자동 운송 시스템을 통해 화물은 입고 분류, 포장, 출고까지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 없이 이루어지며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에 따라 작업 스테이션 수를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전통 지게차의 작동 속도는 초당 1.4m인 반면 자동화 창고는 초당 4m 내지 6m에 달해 효율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직원 세계디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센터의 모든 시스템에는 친환경 미념이 깃들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은 고효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자동화 운영은 불필요한 운반, 인위적 오류, 제작업을 줄여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했습니다. 중국 유럽 상무물류협력단지 최고 경영자 고소 바라지는 건축 설계에서 장비 선정, 에너지 관리까지 중국 연구팀과 밀접히 협력해 미래 지향적인 녹색 창고 표준을 함께 만들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스마트 물류센터는 웽그리아와 중국이 녹색 공급망 분야에서 이룩한 하나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의 건설과 운영은 양국 간 호혜 협력 수준이 끊임없이 격상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소는 향후 단지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구축, 해외 창고 배치, 친환경 에너지 적용, 신에너지 물류 차량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 전기 화물열차편 중국 유럽 트럭 운송, 공중 비단의 길을 통해 전사슬의 물류 시스템을 형성하고 스마트 물류센터는 이러한 통로를 고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로 연결할 것입니다. 웽그리아 북부에 위치한 코마롬시에서 비아디 전기버스와 트럭 공장이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전기버스가 1000대 이상에 달합니다. 한편 제품을 유럽 대륙 전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덕시대 데브레첸 공장도 건설을 마치고 인더스트리 4 버전 설비를 갖춘 후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웽그리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현지 산업의 승격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뇌는 뉴런 외에도 방대한 수의 성상교 세포가 있으며 이는 뉴런의 작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뇌가 병에 걸리면 그것들도 흑화되어 뉴런의 죽음을 가속화합니다. 성상교 세포를 길들여서 뉴런의 작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핵심을 행동을 제하는 스위친 전사 인자를 찾는 것입니다. 중국 과학원 뇌과학 및 스마트 기술 우수혁신센터 연구원인 주해파 연구팀이 주도한 공동팀은 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성상교 세포 전사 인자 기능 지도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잠재적인 알츠하이머병 중재 스위치를 선별했습니다. 관련 연구는 24일 국제학술지 과학에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근거해서 팀은 성상교 세포의 흑화를 방지할 수 있는 후보 총지휘자를 선별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보호사인 전사인자를 발견했습니다. 주해파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생쥐질병 모델 테스트를 통해서 전사인자가 마치 조정자처럼 성상교 세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상교 세포와 다른 뇌세포 간의 건강한 대화도 재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도보는 더 많은 뇌질환이 잠재적인 보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구의 최첨단 성과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의 진정으로 힘을 실어주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연구는 생쥐질병 모델에서만 초기 검증을 받았으며 임상 응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해파는 이번 발견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오늘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우리 마을.

0: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내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정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소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대변혁으로서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서기가 강조한 일곱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전제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코더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돌발 사건 응급 대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돌발 사건에 직면하여 승산을 가지고 분류하여 시책하며 위험을 정밀하고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대중사업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신시대 당의 군중노선을 잘 관철해 나가며 대중이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대중에 대한 선전, 조직, 동원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관찰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애누리없고 결단력이 있으며 모실력 행하고 과감하며 효과적으로 난제를 해결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확고한 행동파와 실무가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탄탄한 업무 능력을 련마해야 합니다. 간부의 능력 중 업무 능력은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기본 능력입니다. 현대화 건설에 대국에 입각하여 20차 당대회에서 내린 중대한 포치에 초점을 맞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의 최우선 과업으로 간부들이 완전하고 종각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현재 실정에 맞게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근본 취지로서 간부들이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하고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민에게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평준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지는 발전 시기에 접어들어 간부들이 우한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적 사고를 견제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대한 위험을 적시 예견하고 대응하며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대화 건설 행정에 따라 각 방면의 사업은 갈수록 전문화, 특수화, 정밀화되어 간부들이 전문 능력을 키워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전문 기능과 전문 정신의 양성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서로 다른 분야와 료형의 간부 자질과 능력에 대하여 각각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자각적으로 차이를 찾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정하며 능력 양성과 향상을 강화하여 각자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특기를 찾아가야 합니다.
1: 네, 노래 동행을 듣고 자연의 신비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오늘은 왜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세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장생불사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우로는 황제부터 아래로는 전설 속 나무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인간의 수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79세 이릅니다. 네, 이는 보건위생의 발전과 경제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 수명은 무한히 상승할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수명의 한계는 그치는 듯합니다. 네, 비록 전설의 800세까지 살아가는 팽조가 있지만 현실에서 공인된 장수로인들은 그렇게 고령에 이르지 못한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최고령자는 122세이며 다른 유명한 장수로인들도 대체로 이 연령대를 크게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그러한 한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의 수명 한계를 개입을 통해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네,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의 평균 기대 수명은 네,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840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지역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은 현저히 증가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평균 기대 수명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 인간의 최대 수명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과학자들이 장수 인구 데이터를 따로 분석해서 연구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연구자들은 1900년 이후 인구의 생존율을 통계한 결과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90세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이는 인구의 수명이 어느 정도 숨겨진 상한선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한 다른 요인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적 요인이나 이학보건 등이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실제로 지난 오랜 기간 뚜렷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기여도 속도가 점차 느려졌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수명은 무한히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연구자들은 네, 이를 가일층 검증하기 위해서 국제장수 데이터에서 각국이 매년 보고하는 최고 사망 연령, 해당 년도 최고령 사망자를 통계하여 분석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이미 110세에 달하는 초고령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을 기점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을 때 1968년부터 1994년 사이에는 이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 즉 이 기간 매년 사망한 최고령자의 연령은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이 추세가 증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심지어 해당 연도 사망한 제2, 제3, 제4, 제5 고령자를 포함시켜도 이 추세는 여전히 성립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수명 한계는 100세 이상일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성성숙과 수명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포유동물의 최대 수명이 대략 성성숙 연령의 8배에서 10배 정도라고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초기 성성숙 연령이 12세에서 13세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한계의 수명은 대략 120세에서 130세 사이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체계는 심지어 진화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번식은 개체군 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식 주기가 짧고 번식률이 높으면 개체군 규모가 쉽게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생존률까지 높인다면 서식지 생태 환경이 빠르게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체군이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명이나 번식률 같은 매개 변수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데 이것이 진화적 제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쥐와 같은 번식률이 높은 종은 수명이 짧은 반면 그린란 상어처럼 번식률이 낮고 성성숙이 늦은 동물은 수명이 더 깁니다. 인간의 성성숙 연령, 번식률, 생존률을 고려할 때 한계 수명이 더 높아지더라도 류사한 제약으로 생태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억제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리로는 실제로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자들이 더 많은 동물의 한계 수명을 연구하면서 이 배수가 고정된 매개 변수가 아니며 과거의 인식 중 상당 부분이 과도한 추정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헤이플릭은 세포를 연구할 때 정상적인 인체 세포가 체외 배양 시 분열 횟수가 최고 40회에서 60회 정도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헤이플릭 한계입니다. 세포 재생 주기가 대략 2년에서 2.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의 한계 수명 역시 120세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왜 체외 배양 세포에서 헤이플릭 한계가 나타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원인 중 하나는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대략 1만 염기쌍 길이의 보호성 구조로 이 구조는 세포 복제와 함께 매번 50에서 200 염기쌍 정도씩 단축됩니다. 텔로미어가 약 4천에서 5천 염기쌍이라는 림계 길이까지 단축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로화 상태에 진입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헤이플릭 한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도 완전히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내와 체외 환경은 일치하지 않으며 텔로미어 단축이 모든 생명체에서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생명체는 텔로미어 복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데 단세포 생물은 무한히 복제할 수 있으며 식물과 같은 많은 생물은 텔로미어 복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용이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진화적 적응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장수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리 효율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본 특성 중 하나는 신진대사인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손상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사다적 린산 과정이 ATP를 생성할 때 유리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고에너지 분자는 세포의 DNA, 단백질, 세포기관 등을 파괴합니다. 몸에는 일정한 복구 능력이 있지만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며 이런 손상은 계속 누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DNA 복제도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복구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100% 복구할 수 없어 오유가 점차 쌓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세포 내 환경, 항상성 유지, 후성 유전학적 변화, 사립체 기능 장애 등은 모두 시간이 길수록 심해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복구 능력이나 영양 기능도 저하되어 노화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생체가 불가피하게 노화로 향하게 만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장수 자체는 적응상 부족함을 보입니다. 자연선택,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명의 진화 역사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종들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멸종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은 일단 성장하면 유전자를 바꾸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지질, 기후 변화에 직면하면 매우 피동적입니다. 오직 생식과 유전적 재조합을 통해서야만이 더 다양한 형질을 가진 다음 세대를 만들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적 압력에 직면했을 때 장수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수명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 한계는 돌파될 수 있을까? 비록 장수가 진화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은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수명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장수를 논할 때 우리는 장수의 다른 측면인 노화를 떠올립니다. 거시적 차원에서 노화는 신체 기능의 저하, 질병의 발생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노화 연구가 이미 매우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노화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텔로미어는 세포 수명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 수명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를 변화시킨다면 세포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을까? 현재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을 이미 발견했는데 바로 텔로미어 효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세포 전체가 노화되고 우리의 줄기세포도 고갈됩니다. 만약 재생 가능한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어떨까? 과학자들이 개발한 인공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그례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인간의 최대 수명 연장에 적용하기 전에는 여전히 암발생 위험, 장기적 기능 통합, 면역 거부 반응, 사회적 공정성 등 중대한 생물학적 및 윤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이든 세포 분자적 메커니즘이든 모두 수명 한계라는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결정하는 기초를 변화시켜 전통 생물학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수명 한계가 진정으로 돌파구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먼저 이상호 씨의 글 잊지 못할 연변대학 첫 학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이 중요하듯이 대학에서도 첫 학기는 잠옷 중요하다. 나로 말하면 더욱 그랬다. 나는 대학교 첫 학기에 분투한 노력으로 하향 지식천으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완수했으니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감개무량하기도 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바로 내가 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던 그때로부터 꼭 48년이 되는 날이다. 1978년 3월 2일 나는 20여일 전에 받은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연변대학 수학학부 77년급에 등록하여 나의 4년 대학생애의 첫 학기를 시작했다. 비록 4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대학교 첫 학기에 지낸 일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학교에 등록하여 개학식을 마치니 대학교 첫 학기 생활은 곧 시작되었고 금방 학교 문에 들어설 때의 신비감과 흥분된 심정은 금방 사라져버렸다. 농촌에서 일하던 내가 날마다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자니 전혀 습관이 되지 않았다. 농촌에서 노동을 주로 하고 비교적 자유롭던 생활의 관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심지어 내가 공산의 현에 무슨 회의가 왔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주시해 보면 선생님께서 한창 강의를 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셨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 때면 담배 생각이 나서 책상 안에 손을 넣고 담배를 말아놓다가 휴식 종소리가 울리면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시간 이야기라고 얼마 지나니 점차 수업 시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도 점차 적응되기 시작했다.

수학 분석과를 강의하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에 영향이 있다고 귀띔하니 담배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제일 곤란한 것은 그래도 공부였다. 비록 대학 입시가 회복된 후 대학에 왔지만 농촌에서 중학교를 다녔으니 실제 수준은 고중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학으로 말하면 겨우 고중 2학년 정도라고 해야겠다. 게다가 중소학교를 모두 조선족 학교로 다녔으니 한으로 강의하는 대학교 수학의 일부 내용은 잘 알아듣지 못했고 이해도 안 되었다. 진에서 자란 내가 그렇게 강과 농촌 생활에도 적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농촌 탄광일도 했으라니 책상머리 앉아는 공부를 못할 게 있겠는가 하고 용감히 도전에 나섰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자고 좀 더 일찍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고중에서 못 배운 수학 지식을 자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배울 내용을 먼저 연습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혹은 기타 동학들한테 물어보아서라도 그날 배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야 숙제를 했고 또 다른 참고서적 문제집에서도 그날 배운 지식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풀이를 많이 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부했다. 극한과 미적분 부분에서는 그날 그날의 숙제를 완수하는 외에도 참고서적 문제집에 연습 문제를 무려 300여 개나 더 풀어보았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노력하고 분투했더니 기말 시험에서 여러 과목이 다행히 모두 합격했다. 비록 여러 과목의 성적들이 우수나 양호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완전히 학교 학습 생활 절주에 적응되어 기말 시험에서 성적이 양호나 우수도 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곤란은 생각 밖으로 배고픈 고생이었다. 그 시절 대학생들은 나라의 혜택으로 학비와 주숙비도 내지 않았고 화식도 나라에서 내주는 조합금으로 해결했다. 세끼 식사는 모두 학교 식당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발급한 식사 카드를 사용했다. 식사 카드가 바로 조합금이었다. 식사 카드는 매달 날짜와 그달 해당이 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개 정방형 모형으로 된 작은 칸이 있었다. 끼니마다 체크를 하고 밥을 다 먹었는데 양식은 내 기억에는 31근 표준으로 되었었는데 더 먹을 수 없었다. 그때 우리 수학 전공을 포함하여 4개 전공의 신입생들은 연변대학 중평분교에서 첫 학기를 보냈다. 중평마을은 왕청현 중평공사 소재지였는데 그 시기에는 영업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다. 공사 초대소에 식당이 있었지만 초대소에 주숙해야만이 그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었다. 그러니 주말에 영업하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려 해도 불가능했다. 술을 마시는 몇몇 조선족 학생들은 혹시 일요일이면 공사소에 가서 술 안주와 과자 같은 걸 사서 매대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곤 했다. 그러던 에게는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리 기숙사에는 연길 어느 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다가 온 대학생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딸까지 있는지라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는 갈 때마다 식사 카드를 나에게 맡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카드 두 개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저녁 세끼를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정말 울다 웃을 일이 생겼다. 그날도 일요일 아침에서 내가 두 사람 몫의 아침밥을 타다가 한창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떠주는 아줌마가 종종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서 엄숙한 표정을 지면서 일개 대학생으로서 카드 하나로 어떻게 밥 두 몫이나 타 먹느냐고 꾸짖었다. 다른 밥상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야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망신스러웠던 나는 카드 두 개를 꺼내서 그에게 보이면서 우리 기숙사 형님이 집에 가면서 나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맡기는데 카드 두 개로 두 몫을 받으면 안 되는가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정황을 모르고 한 말이니 량해라고 했다. 문제는 해명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밥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학교에 오기 전까지도 농촌 탄광에서 몇 달간 일하던 사람이고 농촌에서 5년간이나 일하다 왔으니 그야말로 밥을 잘 먹는 밥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책상머리 하는 공부는 필경 농촌의 체력 노동보다는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나의 식사량도 점차 줄어들어 학기 말쯤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 표준 식사에 기본적으로 적응되었다. 다른 곤란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중평분교에서의 연변대학 학생 생활의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면서 농촌의 체력 노동자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마치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 점차 적응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연기래는 연변대학 본부에서 나머지 대학생활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1982년 1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 일터로 나갔다.

이어 림순자 씨의 글 두부 공장 아주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련한 기억의 물결을 따라 반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 저편을 바라보노라면 한 분의 얼굴이 또렷이 떠오른다. 내 생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고마웠던 천사 같은 분이다.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혼을 기리고 내 삶을 밝혀주었던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지난 세기 60년대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난방기였다. 집이 추우면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상 석탄을 넉넉히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동네 두부 공장에서 버린 잿더미를 뒤져서 콕수를 주워오는 일이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두부 공장을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잿더미를 뒤져서 한 소쿠리씩 콕수를 주워곤 했다. 갈라진 손으로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콕수를 줍기란 아직 어린 아이한테는 너무 힘든 고역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나를 일찍 철들게 했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여튼 한 번도 콕스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매일같이 나오는 나를 문발치서 지켜보던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궁금한 듯 내게 다가와서 사정을 물으셨다. 집안 형편과 어머니의 병환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분은 한참 말없이 서 계시다가 갑자기 이글거리는 불을 큰 삽으로 퍼서 물을 끼얹어서 주셨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남은 콕수를 일부러 잿더미에 뿌려두셨다. 덕분에 나는 훨씬 수월하게 한 소쿠리씩 콕수를 채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를 올려두었다가 가끔씩 주워주시면서 집에 가서 끓여 먹으라고 하셨다. 모두가 식량난에 허덕이던 그 시절 그 나눔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비지를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날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우리 가족에게 아주머니의 손길은 한 줄기 빛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온기가 스며들었다.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눈빛, 서로 돕는 미덕, 그리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이 싹텄다. 그분은 말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평생 가르침으로 삶았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유민하지 못하는 리우도 어린 시절 내 손을 잡아주시던 그분의 따스함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힘들고 서글픈 기억이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여긴다. 천사 같은 한 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사랑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애였다. 감동적인 드라마나 책을 접할 때면 가슴이 벅차르며 그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 삶에 이어진 사랑의 릴레이는 바로 그분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 글로써 그때 말로 다하지 못했던 깊은 감사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사랑은 기억되는 순간 이미 영혼이 된다. 그분은 내게 불씨 하나를 건네주셨고 그 불씨는 지금도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수많은 겨울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겨울을 녹여준 적 없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봄이 되어본 적 없는지 되묻게 된다. 두부공장 아주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지 그해 겨울의 콕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는 수많은 온기의 시작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기억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식하며 결국엔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온기의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망가.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퇴피삼사입니다. 물러날 퇴, 피할 피, 석삼, 집사로 만들어진 퇴피삼사, 퇴비, 산서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진나라 공자 중인은 19년 동안 천하를 주유했는데 덕망이 높은 인품이 훌륭해 가는 곳마다 제후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중이가 초나라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성왕은 중이에게 례를 갖추어 극진히 대했고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연회석상에서 성왕이 중이에게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과인의 자녀를 이토록 아끼는데 장차 보위에 오른다면 과인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생각이오? 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군주가 된다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싸우게 됐을 때 먼저 퇴피삼사 즉 구심리를 후퇴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지요. 같은 자리에 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이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왕에게 영웅의 기상이 넘치는 중이가 향후 진나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초나라의 위협이 될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중이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한다고 간했습니다. 그러나 성왕은 자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변국들에서는 영웅을 물색하는 일이 한창인데 공은 오히려 영웅을 없애려 한다니 가당치 않소. 그렇게 한다면 주변국들의 신의를 잃고 악명만 높아질 뿐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19년 세월이 흐른 뒤 중위는 귀국하여서 진나라 문공으로 즉위했습니다. 오랫동안 밖으로 떠돌면서 모진 고난과 배고픔을 견뎠던 문공은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야 진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당시 폐합을 이루는데 연임없었던 초나라는 633년에 진, 채, 정, 허 등과 연합하여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마침 초나라 장군 자옥이 초군을 이끌었습니다. 연합군은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송나라 도읍을 포위했고 연합군의 더 높은 기세에 송나라는 급히 진나라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송나라와 깊은 우위를 다져온 진나라는 송나라에 파병하여 조나라와 위나라를 연이어 제패하고 초나라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초나라와 맞서게 되자 문공은 성왕에게 한 약속이 떠올라 즉시 퇴피삼사라고 명령했습니다. 구심리나 되는 거리를 후퇴하라니 까닭을 몰라서 어리둥절해진 군사들에게 문공의 그리움을 설명했습니다. 과인이 과거 초나라에 있을 때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구심리를 물러서겠다고 초나라 왕과 약속한 일이 있다. 과인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나라 군대는 구심리를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공의 계책에 불과했습니다. 문공이 초나라 군대 예봉을 피해서 약점을 찾아서 다시 진격하니 초군은 기세가 꺾이면서 결국 진나라에 대패했고 울분을 참지 못한 초나라 장군 자옥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문공은 퇴벽 3사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패소의 지위도 확립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내력사에서는 이 전쟁을 성복대선이라고 부릅니다. 퇴벽 3사 퇴비 산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 수렴했습니다. 이는 물러나 구심리를 피하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여 물러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희였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가 북경리에서 열렸습니다. 의료보장법 초안이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쳤습니다. 초안은 출산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출산보험기금과 직원 기본의료보험기금을 합병해 통합계정을 설립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가 조직한 소식 발표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의료보장법 초안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의료보장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고 그 사이 중국인대 사이트를 통해 연인 수로 617명이 제기한 2,562건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대중들은 주로 국민 의료보장 합법적 권익 수호, 의료보장체계 완비화, 의료보장기금 관리 강화, 의료보장 서비스 최적화 등에 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초안 2차 심의는 그중 일부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첫째, 국가가 다차원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화하도록 교정하고 관련 내용과 요구를 보다 더 명확히 합니다. 둘째, 의료보험, 의약 등 세 가지 의료 협동 개혁 요구를 한층 더 충실히 반영하고 의료보장과 의료, 의약 간 협동 발전과 관리를 촉진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셋째, 기본 의료보험의 성급 통합관리 요구를 한층 더 관철하고 보험 가입 장기 효과성 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가 출산보험 제도를 완비화할 것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출산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출산보험기금과 직원 기본의료보험기금을 합병해 통합계정을 설립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다섯째, 의료보장기금의 사용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통합관리지역 인민정부가 기본의료보험기금 위험관리 통제기제를 구축해 중장기 수지균형기제와 비상대응기제를 구축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여섯째, 의료보장법과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법률 적용의 연계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더 과학적인 의료보장법이 우리에게 안겨다줄 혜택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30편 고표존의 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산중의 도시 준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안위 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문 선생님 주림봉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고표존의 시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석이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며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논술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시장 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요소의 시장 체계를 완비화하여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내적 요구이며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첫째,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고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이고 버팀목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은 바로 시장입니다.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이며 제도가 완벽하고 관리가 보완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초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위를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이며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첫째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려면 생산 요소의 시장화 배치와 상품 서비스의 류통을 저해야 하는 체제적 기재적 장애를 혁파함으로써 시장 순환을 원활히 하고 난제와 애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국 경제의 규모 효과와 집결 효과를 충분히 발휘시켜 생산, 분배, 류통, 소비 등 각 단계를 관통시키고 국내 수요와 공급의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강대한 국내 시장과 풍부한 공급 능력을 형성하고 국내 대순환을 원활히 하며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질 높은 발전은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거기에 걸맞게 발전해야 하는 시장 체계의 기초제도, 운행 효율, 개방 정도, 감독 관리 체제 등은 또 경제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의 내적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바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도록 추진해 고표준의 시장화와 법치화, 국제화 경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 사회의 거래 원가를 낮추고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강력하게 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표준의 시장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 나서는 문제점과 격차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 개방 이래 우리나라는 시장 체계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목표와 요구와 비교해 볼 때 시장 체계 건설에서는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장 체계의 기초 제도를 한층 더 보완해야 합니다. 재산권과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하고 시장 접근 제도의 통일성, 엄숙성, 권위성을 더 강화해야 하며 공평 경쟁 제도의 강제성

0: 주제를 더 강화해야 하고 사회신용 법률과 법규 및 표준체계를 더 완비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소의 시장화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보호와 효율적이고 합리한 리용에서 개선을 한층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의 서비스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데터 대상권, 유통거래, 수익분배, 안전관리 등 분야의 제도와 규칙을 더 완비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시장의 환경과 질을 한층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의 시장 분할과 지방 보호 정책은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을 저해하고 시장 기반 시설의 연결과 정보, 기준 등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장 유통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감독관리의 효능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감독관리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감독관리 제도가 완비하지 못하고 감독관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표준의 시장체계 수립의 중점 임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 관계되는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목표 의식과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면서 업무의 중점을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장체계의 기초제도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재산권 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각종 소유재 기업의 재산권을 법에 의해 평등하고도 전면적으로 보호하며 재산권 관련 원죄 사건, 오심 사건을 법에 의해 재심사하고 바로잡는 것을 상시화, 기재화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통일 목록 관리 모델을 엄격히 관철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춘 공평 경쟁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3자 평가 제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요소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토지 관리 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토지 리용 계획에 대한 관리와 추적 평가를 강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건설 용지 시장을 완비해야 합니다.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장 폐지의 상시화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시장화 전환 격려 정책과 직무 발명 성과의 권익 공유 기제를 보완하고 데이터 자원 관련 재산권, 거래와 유통, 경유의 전송과 안전보호 등 기초제도와 표준 규범을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장 환경과 질을 서둘러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보호와 지역 장벽을 타파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의 건설에 부당 관여하는 문제 목록을 제정하며 지방보호, 시장 분할, 지정 거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과 방법은 정리, 폐지해야 합니다. 고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건설하고 고표준의 시장 연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로, 감독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협동을 통한 감독관리를 추진하고 두 가지 임의 수출, 한 가지 공개 방식에 대한 감독관리, 신용 감독관리, 인터넷 플러스 감독관리, 부서 간 협동을 통한 감독관리 등 방식을 보완하며 각종 감독관리의 연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능화 감독관리를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표준의 시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정말 그립소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산중의 도시 준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와 풍경이 있는 옛도시 준현은 교통이 불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신 옛도시의 원초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척이나 고요합니다. 옛적에 려양이라 불렸던 하남 중부에 위치한 이곳은 산은 높지 않으나 도교와 불교를 품고 도시는 크지 않으나 자공과 사원과 같은 많은 성인과 학자를 낳았습니다. 넓은 하남 북부 벌판에 우뚝 솟은 대임산과 부구산 두 큰 산 사이에 위치하고 황하의 물길과 마주한 준현은 두 산이 한 도시를 품은 독특한 구도를 자랑합니다. 20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준현은 많은 명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중 춘추시기 학자 자공은 공자의 72 현자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서한시기 경학자 가호는 좌씨 춘추의 중요한 전승인입니다. 당나라 초반의 구어체 시인 왕범지는 중국 통속시의 선례를 열어 그의 시는 범지체라 불립니다. 또 명나라 때의 명인 왕월은 문무를 겸한 인재입니다. 명나라 때 축조된 준현 고성은 오늘날도 여전히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 성벽과 문치각, 료공사, 한림문, 한림부 등 다수의 고건물들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남경에서 북경까지 준현성에 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준현성벽은 안팎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명나라 때인 1370년에 축성을 시작한 준현성벽은 현재 서문에서 해자를 따라 북쪽으로 뻗은 700m 길이의 한 구간과 관람문, 윤숙문 두 성문만 남아있습니다. 준현 중심의 높이 솟은 웅장한 문치각은 준현고성의 심볼입니다. 루각의 신축연대는 미상이나 명나라 때인 1615년의 루각에 종을 걸어 문치각은 일명 종루라고도 부릅니다. 청나라 때인 1709년 루각을 개축하고 문화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따서 문치각이라 개명했습니다. 20m 높이의 문치각은 상하로 루각과 단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단의 사면에 통로가 조성되어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위에 지어진 루각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2층으로 되어 있으며 두 겹으로 된 지붕은 네 귀퉁이가 건듯 들려 예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단에 오르면 가까이에서 루각도 보고 란간에 기대어 저 멀리 준현 고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성 남문 안쪽에 위치한 일명 자공사라고도 하는 여공사는 명나라 때인 1399년에 준현 지현 류대가 최초로 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된 사당 건물은 청나라 때인 1875년에 당시의 지현 장보희와 자공의 자손인 단목계민이 공동으로 개축한 것입니다. 준현의 소대가에 위치한 한림원과 한림부는 청나라 때인 1896년 자공의 제78대 손인 단목조침이 축조한 것입니다. 이 밖에 준현성 안팎에는 승선탑과 북관문창각, 은영방, 자공무덤 등 유적과 청나라 때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드넓은 벌판에 우뚝 솟은 대비산과 부구산은 수려한 바위산에 로금이 무성하며 그 사이로 풍부한 인문경관이 즐비한 옛도시 준현에 박혀있는 두 개의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대비산은 해발 고도가 135m밖에 안 되지만 옛날 우임금이 물을 다스릴 때 이 산에 오른 것으로 인해 중국 최초의 사서인 상서 우공편에 기록되었으며 일명 우공명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대비산의 독특한 지리적 여건으로 역대로 10여 명의 제왕이 대비산을 찾았고 수많은 명인들도 대비산에 올라 소리 높이 시를 읊거나 바위에 시작을 남겼습니다. 한무제는 대비산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당나라 시인인 진자항과 왕요, 송나라 문인인 범성대, 명나라 철학자 왕양명 등 20여 명의 문인이
대비산에 올라 명시들을 남겼습니다. 산 모양이 두둥실 떠있는 배와 같다고 이름한 부구산은 동쪽으로 대비산을 이웃하고 서쪽으로 강물과 이웃하며 북쪽으로 고성을 내려다보는 험준한 산세를 자랑합니다. 부구산에도 아홉 곳의 불교 건물과 수많은 정자, 누각 등 고건물이 즐비한데 그중 부귀시기 천령사가 웅장한 석불상으로 유명합니다. 22.37m 높이의 석불상은 1600여 년 전 황하강 기슭의 바위에 조성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일찍 축조하고 중국 북방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마해불상인 이 석불상은 종교문화와 석가예술, 역사 등 풍부한 내포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석불상의 근처에는 또 유명한 당나라 대임산명 마해석각과 경장각, 풍택묘, 룡동, 요조동, 우왕묘, 양명서원, 호천도원 등 명승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구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년 정월회는 범위가 주년고성과 남관, 서관, 동관, 대정산을 아우르는 성대한 규모의 민속행사입니다. 명나라 중반에 시작된 주년 정월회는 해마다 음력으로 정월 보름부터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면 곳곳에서 신도들이 깃발을 들고 벽화궁으로 직행합니다. 벽화궁에 모인 신도들은 폭죽을 터뜨리고 향을 피우며 신의 보호를 기원합니다. 또 행사 기간 부구산 산정에서도 주야로 폭죽을 터뜨리고 벽화궁 곳곳에서는 향불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년의 거리와 골목은 인파로 넘치고 교회로 나가는 도로도 마차로 꽉 차서 주년은 집집마다 신도들로 넘치고 거리는 마중과 배웅으로 한가할 사이가 없습니다. 또 하남은 물론이고 링근의 하북과 산동, 안위, 산서의 상인들도 모여들어 주년 고성은 더욱 떠들썩해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룡들의 하고가를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오늘은 안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안위 박물관은 안위성에서 유일하게 자연, 역사, 사회 교육을 아우르는 성급 종합 박물관이며 최초의 국가 1급 박물관, 제3진 전국 고적 종점 보호단이며 제7진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입니다. 안위 박물관은 원래 안위성 박물관으로 1956년 11월 14일에 건설됐습니다. 그 후 2010년 12월 28일에 안위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안위 박물관은 현재 두 개 관으로 운영됩니다. 옛 건물인 려양관은 핫빛이 안경로 268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련식 건축을 모방해 지었고 2013년 제7진 전국 종점 문물 보호 단위로 선정됐습니다. 상설 전시로는 안위 혁명사 진열, 안위 고생물 진열, 안위 좋은 사람관 등이 있습니다. 신관인 척산관은

0: 합비시 회령로 87호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물은 사수귀당의 휘파 건축 품격을 구현했습니다. 상설 전시로는 안위 문명사 진열과 휘주 고대 건축, 안위 문방 사보 등이 있습니다. 안위 박물원은 현재 31만여 점의 문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색 소장품으로는 상주 청동기, 한대의 화상석, 고대 도자기, 송원의 금은기, 문방사보, 명청사화, 휘조조각 등이 포함됩니다. 안위는 선지, 휘먹, 선필, 흡연의 고향으로서 예로부터 문방사보가 구전하며 세상에 이름을 날렸습니다. 안위 박물원 진열에는 종이, 먹, 필, 벼루 등 네 가지 주요 문구가 전시되어 있는 동시에 각종 보조 문구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위는 독특한 지리 위치와 인문 환경, 정품을 고집하고 혁신을 이어가는 장인 정신을 발휘해 세인을 위해 많은 문방 용품들을 제공했습니다. 안위의 문방 사보는 재료 선택이 우수하고 공예가 정교하며 내포가 풍부한 특성으로 문인 인사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으며 안위 문화의 빛나는 명함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펼쳤습니다. 현재 안위 박물원은 문물 소장, 보호와 전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현대 박물관의 기능 다원화, 봉사 편리화의 발전 특색을 탐색했으며 9가지 시리즈의 수천 가지 문화 창의 제품들을 제작해 대중들이 박물관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의와 문화체험 활동은 리해하기 쉽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관객들이 박물관 문화를 깊이 있게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문 선생님 주림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림붕은 절강성 리메시 회포중학교의 어문 선생님입니다. 그는 오늘도 소셜 플랫폼에 자신의 수업을 올리며 어문 수업을 인기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절날 주림붕은 10년 전 내가 맡은 제1기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소방관도 있고 간호사도 있었으며 또 어떤 이는 그에게 선생님,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퇴근 후에 여유 시간을 즐기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습니다. 주림붕은 학생들마다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으로서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표했습니다. 31세의 주림붕은 그의 제4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금방 입학한 학생들보다도 네티즌들이 그의 수업을 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게시한 황첫헌지 수업 영상의 조회수는 90만 회를 넘겼습니다. 정원의 비파나무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심은 것인데 이젠 무럭무럭 자라 자리를 잡았네. 수업에서는 가족 간의 정, 사랑, 그리고 리별의 아픔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주림붕은 이 수업의 완성은 반드시 학생들 자신이 인생이란 료정 속에서 직접 겪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하면 저의 어문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라며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겼고 직장인들도 나이가 들어서야 과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알만하다며 감회를 표했습니다. 30분가량의 수업이지만 이는 주림붕의 영상 중 가장 긴 것입니다. 대부분은 10분도 안 됩니다. 10분 내지 30분가량의 영상이지만 주림붕은 이를 위해 큰 공을 들여 준비해야 합니다. 문장을 자세히 읽고 생활과 연관시켜

0: 그의 학생들 나이 때 품은 것입니다. 고중 1학년 때 선생님은 우리더러 꿈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쓴 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지원을 결정하는 날이 되어서야 어문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문 수업의 연장성이 강해 제가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림봉은 지금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림봉은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험 준비와 수업 준비라는 안정적인 일상 업무 속에서 수업을 조금이나마 다르게 조직해보자는 노력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도 그는 덤덤히 이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반급 학생들이 모두 저의 수업을 좋아한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한편 또 어떤 학생들은 오래도록 저의 수업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영향이란 무엇일까? 주림붕은 이를 작은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바로 미래의 어느 순간 선생님의 말이나 교과서 속 저자의 경험이 떠오르면서 강한 공감이나 깨우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주림붕은 담임선생님이란 신분으로 인해 늘 압력에 시달려왔지만 올해도 그는 담임선생님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매일마다 롱구에 빠져 지각을 일삼는 학생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문 수업을 소화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앞서 올린 가장 큰 아쉬움이란 영상 속에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서야 그 학생은 사실 롱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고백은 주림붕의 사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그 학생은 한 번도 이러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롱구가 가져다준 응집력은 대단했습니다. 롱구를 하기 위해 반급 남자아이들은 오후 수업이 끝나면 끼니도 걸은 채 곧바로 롱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자습 시간이면 땀에 흠뻑 젖은 채 교실로 돌아오는데 지각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림붕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 일부분이며 체육도 교육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지식면이 더 넓고 교수 능력이 더 강해진다면 어문 수업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더 클 것입니다. 교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과외 지식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주림붕의 노력에 학생들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좋은 성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늘도 어문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림붕은 학생들에게 순자의 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기 학생들마다 자신만의 특점이 있고 매 한 차례 어문 시간들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 학기와 함께 인생이란 수업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어머님 흘리시던 눈물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모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부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에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묘화 등이 연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정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메어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에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로금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딥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복선은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4: 중앙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5: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 新

아쉬맨친 얼은 훈디 자릉나스 후추일선 나리가와 공주대해 올주제 저 은위스드 사르늘뜬 해불간 하유르트거뚜르 우르빼나 저 타든 하유르트거들은 흐르얍드라한 쥐태세흔 죽듯 흘쳐 턱터가 어림부여 으릉

아 쭈물근 사르르든 흑인 헛비시기 가르갓 나하리 희가와 바사 사르르든 흑인 헛비시기 가르갓 흐르워시리 일감 못들 하이 으르

자 한일친 텐을 잣 이드저히 울그르벌가 질회 하이르 뜨거들한 능리르자 나 진하가니 야가 흰순거너 흠머너 나하리가와 나 진하네 읍신후르스니 벌불 부르니 열에 엘타가 무들러져 상심어뜬뜬 태훌태후 어시리 부르니 열을 무들러져 상심어벌 나 진마

저 울그린 약들 옷들 위에 서 보스는 아르나산 바른 옷잔 늙은 지륵 치는 아로스니 응으르 우째 들린 에모 든두르 아샷 으트 달라 으쩌 상시 못디 시르튼 비사지 저 틀따라한 개불간 비리 갈갓 셰르차스니 갈갓 으트신 할라갓 우쯔제갓 틀운두르 오락슨

자, 부흑부흑들은 얼른 하든 아주 부르근 하든 해라 들지 흠은 어뜨잡은 오, 시랍들이 옥질은 아수회들 아주 무르근 여러 바일레죠. 자, 어림부여 상시 못드네 여러 후르질러서 들 상시 못딘 조르기 벌벌 쪼아 앞칠슨 비하 부북따라 나서지네 은조르긴 조라 양스님의 그 타자 우주늑지다근 아주 무르근 트떠란 얼른 하더니 은 흐지누르 그니까 따자 우저 유흥스님 흐륵태 흐륵태 야물 흐륵태

자, 구투 댄내기 하 누구들 엄순 멍은쭉이 죽대누든든 하트저럴라 저 마르가수들은 바싸후 두텐내기 짧은 옹신아 루우드르 옹스바스네 따라 구름여 씽기 저헛 누구누 뜬뜬 멍은 죽이 하트그 절라 저 짤갓 구투테른 애기 르흘레뜰 옹스맨친 구름 여스기긴 기첫 이슨습뜬 이슨우드르 벌러막사 멍은죽이 벌불 부르니얼 하트그 절지 누치 하물암 히스 니트 이슨습든 두기 하트그 어루르스루히 어루르즈 바르막사 우즈베제 들렛 나친 하간에 걸

저 망긋 못디 셋탓 윤루스 벌건 순긋 빠릇 대차사랑 가릇 하뜬 옥그 흔돌 우르르 특슨 허유르 허리해 은 허유르 허리해 기기 빠싸

비넨 나하리가와 터군의 뿌여 어두고 웃더러 아주 멀근 하튼 날인 세헨이어르 망으스 하니벌 부울 문추 순거주해 아비아누셔 어슬리 벌불 아슨비나히 저 틀떠란 야들로치르 모해벌슨 돌다 망신허토 유만슈만 벌라딜러 으치울슨 망아사니야 만의 궁주 가라라날지문 나친하네 까르토리 골무투후 구두구두 벌러 터서하여 바투호라 하니